마징 탕마이 마라 한바 살인 땅금 미하듯이 랑구에 마 구디에 레베 사과라 타고 옥담바 행앙 바드에 석다바 눈부 와랑 아뚜은바

0: 파워 보니까 이세이 그도 일단 막 봐야 하니까 되대.
1: 아, 다른
0: 데로네. 허이 허이 이세이 쓰는 아니 다비로 작성하는 자톡비로.
1: 아, 땡큐맨.
0: 다가지리. 코이다비드나 칸비렉 리베세시 람바 서머시데기 휘드롬푸스파라니기 나이톰 콘젤다 유간디나 세이랭바 고피나 세랑베세니 란톡저리 타미네시.

마탕다 목 따비르시 스위나이라바 타모이 필마스테기 보니마 아마디 부스파라니 아니게 분바 콘졸다 헤로짓 나오리밤나 세링바 아마디 아마짓 로렘밤나 세랑비세

0: 꾸들 담자리바 이 세에시 아이보 힌코라 아이보 시크로라 필마세기 호크라스키 나이톤 콘절다 헤로짓 노래밤나 세링밤마디 아머짓 노래밤나 세랑비세니
1: Jet loo jet.

인생이 세트 한 적 기복을 놓이나 헬로 레드스키 토럼 선독자바 마당스 루저리 나세기 트랜스미션 시 부비리바 인지니어 싱디 강옴 조이전 드라마디 댐스컴 오차컴 트랜스미션 시 부비리바 스타프나 앙옴 솔무지 솔무지 이거기 나세기 토럼 시다 텔레폰 더비럭도나 토럼 서로가 비키바 토럼 시 부 호부데길로 비파바 다비도나 토럼 시 부마품 파한 비키바 매양품나 마키마 팜다 러렌 밤토리스나 아무카 하나 타겟바 송독자리 토럼 선독는 다한 자리 버스야 아카시와니 인팔기 FM 상하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가쇼니 팔게 FM 상하이 전일리기니 아돔나 토름 따비리브시 하우직 봉파마스다무 란톡저리 라디오 릴라 오이저닝디 타발레이디 릴라이바 라이스럼 프라풀로 릴라 부톡바 마이밤 이샤칸다 아마디 부톡바다 땡방바 아셈 망렘바 하우직 따비르시

0: 어쩌거나 아까나 하노니 야상 것이다.
1: 바지, 코인 락셔리 바지.
2: 코인의 바지.
0: 타벌가 노열 선하가란 해.
1: 많이, 많이 바지. 노열 선하가 코인이니 바지.
0: 거기다 오래. 야상 것이다.
2: 바깥 비고 놓고 싶다 어디에 바지.
0: 좀더 숨 락버는 했나 이보.
1: 좀더 숨. 바지부 구름자닝드는 자독자락뿐이 바지 바지 아이 구름자리
2: 나고 구름비리도 못 가이노 땡말리 띵토가 상나 구름비오
1: 바지 아이 띵토가 상나 구름비오
0: 호이다 호이다 이야이야래
2: 바지 나 시시 거의 땅아이 파드네 락자리네 바지야
0: 나 코연이나 나시 락톡드네 락바시다 바지 암농아인 헤이
1: 와로비 베야디야 바지 바지 나 딱비라 먹이 맞둥이나 까리금바 카라등 노연 사나기다 먹다
0: 아 강해 강해 바지 강해 하우즉쇼 이샤기 마타우멍은 빵토께 칼리바니
1: 바지
0: 이샤 노연 사나부 로컷비두나 아웅 온짜오나 땀게 칼리바니 하이
1: 바지 나 빵토끼가 더블레라디 꾸비르노 바지 누미타 이행비로
0: 예 레이바 야바 레이다가 운디바 야바 운가도리바니 누밋마리 망아니디 나이 키신헤 앙앙샤
2: 바지나 누밋텔레피로 아이기디 타우랑 로제레 바지야
1: 야르가디 바지 그러 빡짱노 빵톡피요 아이기수 슝이마나바 짬짜니당 레이카이기 알라만니 체미네 마야옹가 루이나나 락샤가도
0: 에 까이디 까이디 나코이기 아빰바도 바지나 빵톡가니
2: 바지야 미슈카라 딘도리브니네냐 수만가세 롱버게도 마이나 칸비고 양항부도 농아이제데바
1: 섬나하이제라부다 바지 미암나 야이마럽자월 홍바 모이나 우제라스노바지
2: 따라이따라이니 헬로싱키부도 파기 파랑마라가디 미노나기네바
0: 노코이아니기 주보 호직보 롱닝바기 와웨이 또이네
2: 바지 나막니파시에 아이나마라 모히드네네 루홍판추네 판마팡제키드레바 아이슈 라이고이드네 루홍바카이도 어둠 판기드레바 아이코에니기 아와나타리시 꼭나나바 야르게디 루홍비로바지 아와나투레이레시 톡드나바
1: 에노르사나 까나구무디 아묵드나티 아니라고 홍무시야오리미네
2: 아이코이디 아니라 홍게도 없이 나티에다나 아무컵더니 까이도르게낭보
0: 에이 답을 나 코이아니기 시보 귀땅 탱만 들었네
1: 바지 아 탱보다 톡고 답을 수 토이네 해나도 미행나 부자림니 바지
0: 누연차나 낭수 하이나 이보 와펌시 밤러버란 헤이
2: 마나 보 하이라디 아기디 잡마나 예 바지
0: 이 답을 나 하이바 코딩 막 야닝리버도 보 낭보 답을라이 온게 도리버란 헤이 누연차나
1: 바진 하리세 난 강아브라
2: 까이더우르기
1: 마기 누파드누부 크리스나 코르마디 누피드스 마야나라 다이네 달락네 캄마 코르마그나 누피드다 토이비가니 헤타 톤질리두기와니
2: 누피드노 사비드리 코르마그나 누파드르 세타반 헤타 톤진비리두디
0: 앙앙샤 미나보 미옹 샤락트라바디 아두곰 바카레암나바 밍톨가도 헤타 미카우나바니네 하이
2: 오 홈부 홈비니 하이디 타벨레이 톤비라 수아이 샤우자로이다 롱바이세 아이디카이노 캉데도
1: 쯤미 미 콰이마얌게 롱보보다 바지 아이코이세 미따기 비타기 뭐 캉호드림니 바지

0: 물어보노. 영따 한국이게.
1: 와이프 뭐?
0: 다 발라. 그래도 우리게 냈는고. 슈슈가 입어두고.
2: 맞이 후이나 미디어가 아무튼 신비도 그렇다 그러시고. 호주 파워웨이브 미디어 남들이. 나한테 미디어도 호주 파워웨이 얼굴도 주시고. 까리기 놈이 봐.
0: 아이씨. 미디어도 아무튼 나한테 아니니. 하이. 응가 사이 레일링 보다게 하우나. 마코야니 상다나 노요온 샤나도 남호우버닌 헤이
2: 나 모야니도 봉하오브라이브 나띠바지 모야니도 봉하오브로 아무디 손들 락비야이나
0: 아 비디오니 부 하이라바디 싹싹하시오 남이 하깜산바쇼 남바디 야우신 크라마레 나이코 나이코 노요온 샤나부 이몽도 남이부도 아마 꼭 돌아올게
2: 꼭 돕기로 오바지 응다 꼭 돕기로
1: 뽀뽀 부부, 마시도 까이 하이노.
0: 비디오 남대에 아두기 샤오리니니 헤이.
1: 아스, 샤오다 데카이노 부부.
0: 호이니 헤이. 비디오 아니 막 이몽다 남아기 낙다 돔 레이크래. 비디오 마 부원이도 싹 이싱크 싸바 상드라바니. 콩탕 쿠딩기 남아기 낙다 라우두나 레이러바니네.
1: 부부, 부부, 비디오 마디 손다 토리.
0: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비디오 넘바 니빠 톡보기 맞담 역설락라바니 아북다 쌍우 쌍고이론다 쌍고이론다 아북다 쌍우네 이봉아
1: 오 비디오 넘바 따다 솜다 솜넝다 상비로 오 솜넝다 하나 상비로 오
0: 이슈슈 비디오 라우거다라니 하이
1: 라우더디 가이노 부부아 아이쇼 보이잉 바이니니 아이쇼 마사노 비니 가이노
0: 오
1: 가이노 쌍고이오 그래 꼬부감다 따다리미 부부아
0: 비디오세 망아 따로 가이람 가다바니 하이
1: 아스, 부부, 이마도 야마라오 말리.
0: 나마도 온톡나 하라우죠 그래. 티잉라바수 티잉나 루홍비디바세 마이도 모이니 하이.
1: 아스, 부부 나이코바 비디오도 속농다 고비라 아모바.
0: 나이코 나이코, 이랑 랑키노 니빠 톨락가도로 말해. 예예예, 니빠 시나바 미시소. 딱 랑탁탁질라. 까이노 잉어웅어우리네. 마마네 핵폭발되기 수많은 루홍버세 아무것도 택나자라 움키로 가라 하이바마 하이바 홍네 이나시디야

0: 기군도하이리벌레이세루홍바다시전락바니하이네
1: 맞아
0: 나수판가도로바나학수마두파워디강대하이타벌
1: 맞아마땀짜나루홍락트라바니나강제로드레바지나시따자리바시나아한마니바지
0: 낭낭강이바시에산하기마디아두각단이네
1: 손도
0: 아이똥도똥도마만야암바뽀샥다보빠암바기와칸나산하루빠기똥인도나사티에칼라바디이빠아이뿌나탐비람발릭람망은바꼬인헤이나사기호록팜까우퍼디인헤이타발라
1: 오노나이까이크레다바지
0: 낭나이까이바낭다나보까나나이까이니야나학나타박러우라가수키바낭나사키바통두디빌까이컬바로
1: 빌까까이드리다바지빌까이드리
0: 빌까이드리바쇼통두디까이호리네이
1: 거까이노네바지나타끼리시고
0: 내까이내까이기미암토토니영나호로거니
1: 예
0: 마차기야오야오거나통도사진컬바니나봐
1: 통도통도마콩남타라가소이되나까이마니통도야암통나봐야암는레암나봐사키미네이나아이징네소이되는통도떼타라마니바지소이되
0: 네마차칸타나샤키보기까이락보오일이니라이
1: 밀리까해오드레바지통오이나까이컬바
0: 낭세원통너마통사키드레다나샤마키통가한다따또구나아시비다잘나가
1: 임마
0: 히히히낭시보까람바미누라헤이타발
1: 아마두기마타앙두마디바지바지기진나게나콩아니뜨디소원미르노바지
0: 통가한다시시시비도탐질나가나사기구동잡을러우리바나학세나라라여러분이아인기통대차뜨는애나라안도야자루
1: 바지
0: 너연찬아아라한바타벌기와클뚱인나나타벌레디원키누고에이바지살레헤
1: 바지너연찬아거리기노능나좀있는랩도나레기시보
2: 아이가사이되기비디오라우리에폰데타겟기하이드나
1: 폰데타겟기하이드나
2: 아시앙바좀뭐카레디따오름세베콧바지나하이비라미도부좀들어좀들어네앙덕한비오네암만바타벌기네타벌레디오이제닝디에에이
1: 하

아카시와니 인팔기 메가헤르츠 자마가움 다시마다 산독자리바 FM 상하이 진행되기니 아동의 토론 다비리바시 하우지쁜 파마시다 다비리바신 기다 막다 보도나 락자리 마니프리 FM 세기 구도 마탕마탕오이나 토론마 세기 구도기 한바다 다비라시 레이첼되기 우로 FM스되기 만다키니기 나이톰 콘절다 지사나무자나 세이링바마디 하몸나바나 세랑비세 세쿠돌담자리 다비세

아그쇼니 인팔기 메가르스 자마곰 다시마데 산독자리바 FM 상하이 채널이니 아돔노 타롬 다비리바시 하우지 봉파마스다 무슨 독자리 앙앙기 타롬

양군잠 도얌바 미데이데기 봉예베다미나레 나코이나 빵톡바 타오름기 아로이베시데 코이 아셈 수디바 산우데기 쿠누미세이삭바 아무 보내다미네시 주디바 하우르스

이세이세타 한자기 바글로이나나 봉파마스다 산독저바 맛 와칼라마디 이세기 토름 마당스르저리 나시기 로코차키바 마타미세싱 나시기 세색바싱디 마당시트나 아히범 샴싱 아셈 사머짓 아셈 아머짓 와이콤 이봄자싱 하우범 프로밀라 데비 아마디 스니타 니프람 세랑 세링 바싱디 마당시트나 당점 코라 조저 샌드라스나섬 당점 코라 다네빌나우림 아마디 와이콤 비하리 토름 순독노타 한지리 바시 아카시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이기니

마당다 목다비르시 방글라데시키 사나탐파 필마스테기 수르마마디 에스케망앙 아니 푸나 삭미나바 오시메이라나 세링바마디나 나우사골망나 세랑비세

마탕다 뭐 구돌담절이 로양암바 풀마스테기 보니 마마디 부스프라니 아니게 분바 콘절다 브라니 용캄나 세링바마디 보레이 톡좀나 세랑비세이

상하이 전일기 막 하다바 토름싱 란톡자드링의 토름 따위리브 뿐먹부 구름자리 산독자리브 토름싱 랩드는 따위오 하이자리 아카스 반인팔 허직 란톡자리 나이코 따키시

0: tahanja kribe se sigaloina na ngasigi di ngai kho ta khisi thoram matang asida sandok chaba loisenjeri thoram tabi riba singbu amukahanna vanlal thoi bining thausam amadi
1: umar mk na khurumjeri
2: ngai kho ta khisi tabi re akaswan imphal Hauzig amuk tavirasi, sumang lila, angang balayi. Lila sigi marisuba aruibasaru, lila sanaviriba, Imphal Yatra kam drama association gi lila kangbu tavirasi.
3: Ay, kaba.
4: Cha.
3: Jaga asle mi singche loi chekto. Lupi ingang kakta loi chekto kudamni. Hodi chay, thazab yama tamde. Chekto, chekto, rangan yo.
4: Pani cha. Ay. Nandi Grano. Huh? Ako, kaya nung paito.
5: Kasi nati.
4: Pero ayin ka. Hey, dito na! Sir, toyo yung pagdaw litan masay kadi yori, sir.
3: Ay, ngay ko. Hay, lupim siya. Hay, silaw na, silaw na, silaw na. Nang bu, Rajyas ki masal lunatran hai.
5: Mani.
3: Hay. Mamsi lagla basida nangdi mapham sida nathan takai dori ba
5: mina khuid da to imphan dura me habdagi ai da thi blak pan
3: nangbu nangda da yang uning barne
5: yam uningi kuire ma yum da halaki da ba kem ta sara mar ha duna tan khisik ta pija gena lak pan
4: cha ngasi ri thodok
3: Rajya sir, sorry, Kau ini papa mahu cepat hendiri mandiri boh.
6: Hai bunga, ipan cakir beri tungda. Angang sini wujud itu betul sahdo. Madu kita muda kalau beri ipan pemandang mahal ini bunine.
3: Kau ini papa mahu beri boh. Angang sini mayat tinab arrangement itu aku tak kujak kita bunye papa.
6: Kali, mayat tinbi ke bah?
3: Kau ini office tahan puru ke itu mayat tinab arrangement aku
6: siapa? Kau ini office puru duri bah? Ha, polis ni kau ini nata asing itu ipan kamu itu bunim bunine.
3: Kau ini papa mahu siapa?
4: Papa. Papa ini nak telah menipu sahdo. Adik kena asalnya.
6: Kena.
4: Hau itu kau itu tektor kau kau tektor. Apa macam itu? Aini thinker malalau bu Rajesh ki macam nupi ni tu.
6: Oh, Rajesh ki macam ni.
4: Yes.
6: Oh, adudi. Mahau si lalau bu ki macam ni hari ni kau ni papa tar budi. Aini susu polis ki ma pani hari ni lalau bu ni pahil jadi ni kau ni nuai gitra. Kamu? Angau si macam ada gini kau kari kari posok pangi. Ha? Hai ni?
4: Aini ada posok pangu bayu bu.
6: Kari.
4: Mabung pijana kita makta tan pura mesin.
6: Kuri,
4: macam, lalu macam sebaya itu pak, misang ni misang.
6: Oh, mabung jajan nemu kita makta semua dengan tan ani kelang paru butuh lalu bukan mari lagi.
4: Macam mana lalu bukan ini, nak kerja hai tu.
6: Oh, aduh, ibu cara mana? Masih aku ini apa ini mendam masih sah nemu kita makta, mabalam dengan sah thalo bagari mabot mabot pucil lagi. Dukan dar kian siang hawa kaya meyoli. Lambat masuki imai pih kiana masih masih kudu muda mana masih kaya masih yoli makhoi sih ngasih lagi dia lalau pun lagi jadu bra. Ha, nak koi dukan dar kaya, nai teh pih kaya, imai pih kaya, nak koi kudu patung ame. Kamu ne?
7: Lemba, hey, kari cingiri ha, popo lagi masih deh, popo ini koi lemba pambo maniye se, isu ini dah makta deh si di power tinggal mukti kita bni ne hand pih macam.
5: Ayah bukan miyuk pupu.
7: Pupu lady, pupu lady.
3: Mama, ayu am thay jaga. Kulai pali ke gomeng ini mak tu lalau hawaib si ayin kaya betah bone. Ayin kaya betah bukter abdi masalah dani panggum toko. Lana imung manungi ipai jaga wafumur abdi. Babu na happy wafum kuda nasai injagane. Ado bo wafum si lebak ibu wafum ina nasai imung ngam zoro duri babu.
6: Ibu ma, imung manungi ibu wafum ibu tar abdi. Napa isune? Isan happy ni ko hari ni paharau harau ni yamung mine. Aduh, wapam masih deh. Laipak itu wapam ni na, nang nahl wapam pun mesti payah mengamlo ya, payah mengamlo.
3: Kanar, kaba, kandai sana tak sih. Cepat, cepat, cepat, tenggelam, cepat, cepat.
6: 아이기 낙대기 수주 파가 때문에 거기가 나노 라우짱 오 라우네
7: 아이기 들고 뭐
6: 가르기 누가
7: 아이 박수 뭐 나고 얘기해 봐
6: 가르기 누가 있다 봐 에이 낭 나 그도 굴날 빨면 해 내 박수 막이면 해 소울 없는 빠이세 낭 빨면 굴날 들고 까불어 하루네 아이 시크를 못 뚱다 아가씨도 그걸 부끄러워 야그니까 보기 배마 짤시 마판말 듣고 있는 애를 음식 꼬리 배마 아직도 우멍와멍다 문인이 새끼 안에 소리가 남손만이 하늘로 우멍와멍 냈더라면 마판맛이다 민자 잡아 사람 짤짤비시나 미워이 보고 살아왔던 문이네 아이씨가리야 보내리 무시디 라우쩌시 라우라우
7: 그래 너
6: 헤이 가봐 아니 나고 웨트 나라라
4: 수라 사람이 봐 무시디 아니 나가이 보고 뭐 건기네 시디 까는 잠다 당이 시디
6: 아이 아이 계속 칼로 한 놈이 또 있네 아이 와이게 나오네 세 넌 어쩌 뭐 신부를 하이 되거다 그래 아두가 넌 다르까 아이 보고 리멍 액션으로 방 도가다 그래 아 시이름 있다 라지스 보이 코드 시나가다 그래 에이 you can go
4: 아이 늦자 뭐 굳이 먼저 살아 야 되시네 또
6: 아이 앞으로 와야 앞에 들어 아주 무서워
8: 아이씨
9: 比如一些，比如一般，那我那个是，比如我们的普通，比如我们的，那边比如我们的，那些破了，破了，破了，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 야바티우레 칸디 우딩아다 하리 난디 바붕디 할라브라 마 바바디 할락드리 미다나 텐고스테 마나 크라이옹을 티렁거다 본 이내기 메미 난기 나라에 박시원 통로 티켓을 구인 얘기 뱀마 난고 펑가다들라 이겨봐 난기 나라에 박시원 통로 티켓을 구미미
4: 한결을 들었으러 머봉숭아래 머슨소래 아이고 어디 시기를 잠겨라
5: 세나 토와
9: 뭐 신강시옹니
4: 가이노 이마호 이시위도 미시부 가이노 봄이네 뭐 신었다봐 이몽 뭐 능신었다봐 람자스라드는 민족시 보아가 까리 가는 법도노
9: 난 세나 토와 까나드는 강입니다 하여 까나드는 강입니다 봐 하여 까나드는 하이 와품이다 고마워 안가는도 난 땅토끼면 저대로 먹기 어려운 거니
5: 마니 이마 믿어 아이고 나 혹시 이때 텔레폰 떠오라미
9: 가리
5: 당마이 밴드 폴리스 오피 사람에게 맴들라 이 하이 이마
9: 미미
5: 이마 미미도 아이고 샤나투 있는 땅토끼 소개를 오는 거니 마 생앙시 마시 마 짝파짝방앙이 마시
9: 넌 할 줄 넌 할 없이 준비를 하여
5: 하여 고마워 고마워 샤나투
9: 낭낭 마부가 나네 아니 큰 벅에
5: 고마워 아이 형님 무슨 나오더래 낭 마부가 나네 아니 큰 벅에 마학도 아이기 탐모이더디네 아이 그러버디 했다바 엄수비 사닝원에 하는 칼리버리네 까리기노 낭낭 마부 둘라 하는 칼리바 이마 있으나 또 아여 까리기다 못 둘라 둘라 하는 칼리바 이마 이마 같이 들어와서 야 안 돼 비엔디 고슬라 또 이마야 너 텐데
9: 이마 야리도 이마기 천하토 마땀 코이나 하우클라보 와리 싱가치 나치디 이마나 코이나 품다 마타시 타드란 리르기
5: 와리
9: 낭나사 히에모 쿵파라콘 마땀다 이마 야안나까네 나키 마땀도 낭기 바바 아블라라 오브네 하진으로 지엔들라 키베 마땀 라지스 뿜뿌따다 두고 이나마 두건 아이기 라잉나 보호하나가다 낭기 바바 아블라라 오브네 하진으로 지엔들라 토카드라 마코 인콜사 카이메 요케베 나치 파우보다 나치 파우보다 이코이다 보샤 또래 하이보 와이에모 파우 팔음 기드리버리네 살아 또 아두 북진 자로 미우신가 드는 나도 글라네 칼리바 까리기네 이마기 보고 이마 이마야 너 빈데 고쳐라 또 이마야 너 빈데
5: 이마기 뿐이
9: 할로 까나오 이비라미노
5: 아이폰 이마니
8: 에라리시니 누가라 무리나 코롬 너 브리지 가리면 안타고 좀
5: 그래
8: 누가 가르쳐 기다려
5: 러시아 이마 아 이거 그래서 기내려 몇 파이
9: 그대로 기비엄마
5: 아 그게 그럼 카디에 뿔스 가리면 아마 턱신 그래 이마 그만 좀 기비엄마
9: 신나
5: 신나 신나
9: 신나
5: 신나
7: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4: 아이 그만둬. 대도.
7: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사실이죠.
4: 사실이죠. 아 실밥 다시 찍도
7: 그래. 아 실밥.
5: 이만 있어.
7: 어. 오르자.
4: 아이 너희 더 이타먹시 가문의 겸직한 거를 우르러 신이네
9: 사야 아이 거의 뭐 아이는 야다볼까 이타먹다고 그러박
4: 아이는 야다볼까 이타먹다고 그렇게 되겠노
9: 사야
4: 아이는 등급을 알아보라지 마펌 끄다질래
9: 사야 마길래 펌캉디
4: 너희 마길래 펌캉디
9: 아 지금으로 사야 아이 거의 마길래 펌수강캉디
4: 어이 샤크잡이 넌디 왜 강한이냐
9: 사야 아 지금으로 사야 아이 캉디
4: 오 번식기라는 집도 왜?
9: 사야
4: 멋이라 이제 시키나 따라
9: 사야 응 아 지금 사야 아이 거의 막이 내범 수건 강대 하자리
4: 봤어 에이 내범 강대 놀말 튼도 휴가 아래도 구디 먹기를 보는 거 아니냐
9: 아 지금 사야 아이 거의
4: 왜 울어
9: 아이 거의 강대 하자리 봤어
4: 짜맹 짜맹 놀지 마 에이
9: 나도 나도 짜이브라 니까
4: 아이 가도.
9: 아이
4: 가도. 아이
9: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4: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가도. 아이
9: 가도. 아이
4: 가도. 아이 가도.
9: 아이
4: 가도. 아이 아저씨 나네.
9: 아이 코에 마길레 펌캉디.
4: 너의 마길레 펌캉디.
9: 캉디 사야.
4: 너의 마길레 펌캉디.
9: 캉디 선물 사야.
4: 나의 펌캉디 좋아할 거야.
9: 나.
7: 나.
9: 나. 나.
7: 나.
9: 나. 나.
4: 나. 나. 나.
9: 나. 나.
4: 야, 샤비 샤비 룬샤.
9: 부어. 아이 무슨 파드는 부어. 가리기노. 가리기노 내가 이번에 흔독 비렴리바. 아이 무슨 파드는 부어.
4: 어이. 아이를 내 어디 내고 그다음에 아이를 내 할머니 아들이 놓고 놈이 당신을 비포파 아들 보기나 레이박이랑 혼계롱 낭만의 퍼즐을 내고 그다음 퍼즐을 내고 그다음에
9: 너깔리깔리깔리 아들아 레이박이 이봉이 미쁘면 볼리스를 파아주는 뿌리 내가이기 마이비에 샤먹다 턱비로 내가이기 마이비에
4: 샤먹다 턱비로 나 진도 삐라 라이카에서 카바이기 민담을 담다 로인을 통로는 기본합니다 나 능기 나 진도 삐라
9: 힘싸봐 새 힘싸봐 새카르바낭 내 까리기 너무 한질러게 이봐
4: 아인 한질러 시기 말하면 넌 강릉마라 아인 하이브 야르거디 나코에게 이몽님이 구디움바이는 구답도 오인을 다뤄가라

0: 멋있네 아무튼 딱 람도 멋있네 이거 살라고 했까 나는 대신에 나무 학대네 아이 콜모 살라 오오오 깝들은 미다 이번 자 대신에 하나부터 하나부터 마마 이 탕들 이름도 멋있네 미안 보원 기분 다리
1: 하드이 능민의 선업화 에스피 와라
0: 그래
1: 이마 하르프길라만 궁금하네
0: 이마 하르프길라만 어 다리 뭐야 남이나는 통을 봐 빨리 하래 아들 보이 뭔가 남이나 이게 있자 이 빨리 하람다 이 맞답니다 아 이게 염도여 잠자리비 나쟤네 비해서 마치 예민해 나가 묻더니 왕칸도 위원해 이마 나 자는 새끼들 바람이 15칸도 없더라 이마 나 짱이라면 이봐 그래 이봐 나 짱이라면 이봐 그래 이마 그러면 무슨 거더라 이 사람이 이기면 우덕이 필요하고 쟤다 이리와 아이가 오래 이봐 아이가 오래 이봐
2: 아이가 오래
0: 나 몰라야 돼 나 피우자
3: 따따 따따
0: 여기 돌리
3: 따따 난 안 갈까 저러게 난 아이 눈치 들어봐 난 아이 혼도 잘리가기노
0: 셀목하니 너 보기 눈치 이러이 들어봐
3: 따따
0: 셀이 내 먹다 다 알아야 되시네 같이 다 나는 입에 붙이지 셀기 내 먹다네 이 잘로우다 보다 까가오를 왜 먹겠다 뭐해라 이 셀기 구글리나 글리버네
3: 따따
0: 이 셀기 내 먹다 이 먹으라 이러시네 라오 사실라오 이 먹으러 해라 사실라오
3: 사실 따따 부부 아이들 다 아가자 그래
0: 그래
3: 아이야 고아나 몰라게 부부
0: 마 뭘 부부 마 난 소원하면 나 부부 타도 둘러 잘라게 들어가
3: 마 아이 고아나 몰라게 봐 아이들 다 아가자라게
0: 나 시기대 먹다 된나 짜부하러 오고 이거 너무나 들어가 너무나 방황이나 낙다 나 사수원이나 낙지기 거 봐봐
3: 나 사실
4: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0: 나는 너 부모 일하라며 강가.
2: 아시.
0: 너 왜?
1: 나쿠다 아인 바이라이드나. 라라우브 헛보기나 마다 미션 할리비드나 코이노니.
0: 거리.
1: 아 이게 뭐 할급시나 코이노니. 마 헛보기나만
0: 신기신이네. 응. 아 이놈비. 글씨 공주들이 와 이제 어떡하나 헛게. 능구마. 나 말해 봐는 무시가 사와봐. 나쿠도 코라이 바이바시노. 나시. 능능함 라이브 깝들 하라. 아이 능함 라이. 나 코이고 무슨 인가 시기 말해 주 카라. 토. 굴라이 토.
1: 할까니.
0: 토.
1: 할까니.
0: 토.
1: 와이씨, 능, 능이나 범다, 그 독러버네.
3: 그,
1: 맥진, 기분 그 대비, 그시, 능이 망들 내버리바, 타우나 버려버는 파세, 그렇다 이까 나스는데, 능보야 복바, 능기 바바네.
3: 그래, 나한테,
1: 능이 이게 보고 이러버렸대. 나 다들
0: 능이나
1: 범다 난만해.
0: 아버지,

0: 사랑기 하이 하이 끊어내
1: 어이 봐봐 이게 많았다 난 누나이나 누나이나 일라요
2: 나이기 반했대 나이기 마부터 할 뻔이 나이기 다 다 붙여 할 뻔이 나이기 반했대 나이기 반했대

나나랑 씨 콩도이 저럭보기 말아온디 반타오나 까이도 실랑적이 락서버니니 반타오 나나이 쿠르턱 마자니 라레람자 형니 이밍너 컴버꺼우지 구먼자니 나나이 에이 가오릴 실루 신적이 라이빡 떡적 떡적이 너시 꼬롱농 실렁적이 락스바니 반타오 방글 택내 수적이 아톡버 까우지 마멀도 비너비우니 반타오 신우마 뿜만아이디 앙앙이 마파옥다바다 농행바다고 컴크라보 예닝럭이니 생우 아산비 깨기 까나보 위리가바 이행운 헤이 덤바시

공강기 타우름 따비리 타우름 산독도네 따 한자리 바시 아카스바니 임팔다기니 자타자리 바 타우름 파링아시기 강라 채널다 아시노미당 풍타렛 미니님 푸마가 따 한자가니 타스기 쉐 타스기 쉐샥바 쿤락밤 지반 사이랭바 롱점 톰비싱 부톡바 하이크루점 데벤드라 Pungnipan Thamjari, Manimaladagi, Chithi Pakhum. Naharulgi Khonjal Sanduk Chagani Nubidang Pungnipan Makhai. Ngasigi Naharulgi Khonjal Da Thamjari. Ngasigi Naha Singh Na Politics Da Yaukshin Bagi Tangai Fadaba Haiva Hiramasida. Dr. Philip Takhel Sangbam, former Joint Secretary, NESF, JNU Ga Unaduna Warisava. Unaduna Warisavi Gadaba, Hizam Chitranjan Amadi Jiddi. Laurembam Bedabati Devidagi.

KBS 1 임팔 허직 선독자리 Good evening, Manipur. 나 시리 농마이징 눈밑 오이브나 Life on in program film 세컨 바탕자리

0: Hello?
1: 혹시
0: Hello?
1: 뭐 할로
0: Hello. Good evening, many people. Adombo Tram,
1: 할로
0: 혹시 Hello? 따비브라. Hello?
1: 맞다 미세이디 칸베 야비더브라
0: 필름 미세이도 있나 떡잡으니? 아빠 많이 뿌리 필름 미세이 칸비요.
1: Hello?
0: Hello? 따비브라. Hello?
1: 나 혼자 이제 기다려.
0: Hello? 이사기 폰기
1: 맞다
0: 볼륨
1: 미세이디 칸베 야비더브라드 사.
0: 마니플이 필름 이사기네 나시기 더 good evening 마니플씨
1: 필름샷 어때냐?
0: 호이
1: 아두디 아이기 레인건데 까는 블라네 바꿔 아두디 이사이 막 한자라게 필름기 거의 까지도 이사이 많이 간도 이거 까고 그랬어 좋은 방법이다
0: 레이 헝콜드기 가든
1: 어
0: 발라
1: 권창 필름기네
0: 호이 호이
1: 제 블라그 통원 먹으라 그래도 샤프 또 살리는 거지 까우자 그래
0: 이 세기 아후부디 이돔 락프니 이돔 한키니 하이브시 오이 비도에라
1: 아아아 사 아도
0: 호이 호이
1: 아도
0: 통남바
1: 그다 저기
0: 아마송 데발라기 아픈 부콘젤다 카이뎀 프로모디니나 세랭바 통남바 마이티니
1: 아아아 사
0: 세랑바 이세니 까난 발라보 누미당기 사 이싱딜로 컷피라브라
1: 어사 오늘 전에 봐 호달이 사주 프로그램도 수명 저런 바로 방역 받으자
0: 허이 염농이
1: 또
0: 이제 이사기 더욱
1: 어
0: 빵빵나 이사이 다비름이 다자보다 아두디 이사이 이제 다자를 빼야하더라
1: 야르사
0: 허이 라인 콜드기
1: 요
0: 까는 블라기 담아 이사이 구도 담자리 칸비링 배 이사이 이제 콘탕 하려 배 필름 아두다기
1: 아
0: 통암바
1: 아사
0: 아마송 디에블라기 아픈 보컨젤다
1: 아
0: 카이브 뎀
1: 땡큐
0: 프로모티니는 세이랭바 통암바 마이테니 사랑 비세니 구도 담자리

0: 가르프싱.
1: 농시바 하이베시대기 해능학바 아마묵 레름키드라. 타모이 농덕이 하우럭바 농시바기 이틀 가나나구 팅멍암그니. 와칼네 이탁 하우럭바 타모이나 농시바기다막 레이타나 레이벙암자다바. 농시바 마기 삭담 우르가수 랑탁나바 우드르가나 코이랑바 하이비야이 붕아오 핵 너헐리 농시바 마기 와칼다.

현재 QBC의 시기로 인해나 마니플이 품위세이싱 란톡바 단가가 시기디 마탕하시를 로이자리 란톡자 QBC이싱 와칼라마디 농시베가 마리레나바 로카자 QBC이싱이 토름 따비 키베싱부 타글바 풍독자리 토름 선독도는 한자리베세 아카스바님 파기 상하이 채닐레기니 혹지가 묵 란톡자리 게이트 게이트 란톡자나비기다막 스튜디오다 랭신자리바 아짓 콘섬바마디 Kaisam Renzent, Anina, Punamaputara Mukseri, Ahan Bakudul de Lezere, Kumar Sanu Amadi, Anumalik, Anipuna Sabinaba, Gidama.